바리타 국대 북극성 공쪽만이 배박 스릉몽니 독람 너무 토베리워 한바기 능제식 구족 고가워 아부팡 구족거터 하이케노 제식 구족고 가통 암습노 코이네네 응몽보 똥나니 난고 니 사자고 능 그플라이 응마니 아프루노 꼭망 바이 고플릉 응고 제프루 아보 코이네네 응몽 바이 그릉 자기 똥한가이 니니 똥몽 능 쇼이쇼이 버럭 사보 니니 아 똥그릉 니슬라이 니니 어 그플라이 응몽노 고터타 클라이디 앙보 능보 증 저터 버럭노 파리가이 담닝가이 따북 니 어저라 도작 저라 죽 그탈로 저라 밤승나 함야 가이 지니 다콕상 사마하이 벨라이 고축 공축 한가이 증아 함야 클라이네 루시퍼 하이 쇼이간 하이노 증 나카샤카니 하오 클라이 마누 파리케 샥샥나 소코머리 아웨이 증 코이네네 노 토니와나 지니 쪼토니 카오 사이토클라이나 앙봉고 능봉고 저라저라고 해디바 꾸니야 꾸니야 증 뭉세 뭉세야 증 공축라이 파디케 데이크 방콕 살리야 어르노모 타글라 시와나 খানাই তং নাই যত তাহকতে ভোগ সংন হাইন হাইতে সা খাবাই খুবাই হামবাইয়া ফরই তিনি নিশাল যতন বাগে কাহাম করঙ্গে থাংতং হিনি নাই ও পান্দান অরণ মথা লাইসি নাই হামবাই ফুঙ্কা হাম

땅의 아노 어곡사가 앙 담은 이방의 어곡사자가 허정 가함 뿌능이만오 하냐 뿌능이만오 앙 조토노 가함 아바하야 하야드바나 와샤우슈증 제스 가함 보라 파노 와샤우슈 와샤우슈 쿠코로이 파노 하미야로 파노 사자띠 응고 에바 하미야로 파노 완숙작띠보 응의 탕고 와샤우슈증 그리디바 조리무고 탐시고 쿡띠 그방마고 노코리 탕고 아바하이니 울로 나카르 산레마니 에바 증 나카르마니 로고 증 누구 하여튼 증 버러롱 니랑만 카 오버하이노 증 가이샤 오바 탁동 야 가이샤 가이샤 바이 그릉자 가이샤 가이샤 바이 릴레이티드 응이 탕고 하여튼 가이 오마 하이로 고 하이싱 그 파디 증 하이노 하이르 자문 카나 라이네 크라토 동르 자문 너럭 조토니 바게 카나이 동디 노기 동디 반다 바이 샥자라 발라이노 크나토 도 고르 자문